0: 아니구나. 오이야, 노래방 간다. 엄마, 엄마.
1: The voice for your community. The voice of the city. CJMR 1320.